0: Coming up next, more great music.
1: 아구 퍼리넛 뻥트 비에스니 펀트 이세스 올댓 바이 마이 GMR LIFE.